0: 되느니라. 그것이 우리 소복 남녀라고 하는 것이다.
1: 팔같으면 더욱 좋다. 성감 오만죽이라 요다. 당장 전리마로다. 여당은 내금으로 죽은 상하스니 너를 산채모로다. 대왕전에 바쳤으면 전금사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도나 같은 뒷발로 향기 찌르지고 새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황모래를 촤르르 촤르르 그치며 종일적 벌리고 어리렁 허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